0: 아, 그리고 늘 사소한, 원래 늘 사랑 따라 내 학생한테 그런 내 학생을 시작했다고 하지요. 늘 사소한, 뭐, 그렇게 하. 일단, 가게, 늘 사소한, 뭐.
1: 자, 그래야지, 전주. 자, 가드선 스캔선스 사이트 케이스 케이스 리센카 트렌드 선스 스페이스.
0: 개선 서울 사이트 뉴스